0: 와 하나 해기는 뭐.
1: 아제남.
0: 이번에 제자 무게가 제하면 짠도 이래.
1: 허.
0: 에 이제 제하면 짠도.
1: 不会 处理起头啦.
0: 와.
1: 에나.
0: 아 무게가 제어리 제 가야와.
1: 어.
0: 제라 우체 되거라. 에나.
1: 家己刷来面头前啊，搭伫个后壁找几步安尼也有法度，哎呀！
0: 啊，即摆迄个李平迄个嘛，市政的乌里站你找好未？
1: 啊未？
0: 啊未找？
1: 市政乌里站毋是你要找吗？
0: 啊，伫我遮啊。
1: 我是找堆粉车站。
0: 哦。
1: 系啊。
0: 来，市政的乌里站伫我遮。
1: 嗯。
0: 哦，我找到外无用的呢，这含母囝鸟安尼。豆豆找豆豆，啊，再去找着。嘿，市政的乌里站了。
1: 嗯。
0: 一二，何来？何出哩？